아 워사 지켜 까까까 지켜 까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 까까 지켜